0: 나라나
1: 뭐래 무드르 뭐래건 하승그르타 무드르산
0: 버티 그렇게 무단
1: 워부 허세이 너
2: 버스스더미엔 도둘라 떨어져 야니 어저베라 마홍여완 야더 무드스녀 홀리터이시에 망하타니야 아이허 어저 통나카 후통녀 후다너미 허소시에 汤特肯沃勒克加空吗托乌克喜悦横都厄纳克塔勒做乌鲁伊玛哈沃切米比哈胡里勒波什库希特米卓杜勒德勒德阿森米苏尔克阿勒克欧米赫祖虐阿勒克欧米尼